엄마냐 이 머리 꼬리 이리네 그리지래. 엄마냐 햇살은 네 머리 꼬리 이리네 그리지래. 자 흑역 간다 꼬리 이외에 Hacemos la pausita, señores. Cumplimos con los patrocinantes con lo que hacen posible.